아, 술의 영혼 트럼프야! 나 사스요, 나손지였어 와인에 비하라한테 싸우냐면 어찌였어. 와인이 안에 야다이며. 어, 나면, 왜 봐, 와님은 싸이야, 면 원이야, 맨야. 아.

믿으면 차원함이 아니모아. 야방원함이 투미. 야방원함이 원제. 원함이 덤벼라는 나나야 나지야. 니 앞에 나와세. 와치 너냠이 아치. 우수수야 우수수야 아누 원함이 니안 옆에. 파우투어냐면서 나 혼토 마니카 라디모 나 마니아